나시망 그리핀 마락 아운돌니 도카닷 마니 술랑코 크나 소아하 멍사우 예타니 만디르 아코 마트 나크라가파 아송니 프라임 미니스터 슈리 나렌드라 모디 우니 창르 차사콜라 치도고파 만키 밧 바기스크니 카타코 바잉가파 줄라이 자니 코록족 타리코 원 로이벌 살니 시사바지오 아송니 만디랑나 아간 프라카트겐 앞산코 나츠쿠치 페스카야 아간 스카크바코 졸졸 나시망 크나 소나 만겐 Pulsatai atamni chetbajiu atchukuji beskaya gan tskakbako khna sotaina mangen nasimang chungni stationi program rangko rchagani sotbrek tam point tam sa meter medium wave hazasa chagani kola chig tam kilohertz fm channel rchasa sa points ni meter ben aro news on air gata kema habo news on air app gata khna sona mangen yana kashwani tura Dauna simangna Bollywood melody ko gamatani somayo dungthang thang Hindi film ni gitrang ko gamatanginga skangpo na simangna shortcut menu film ni Himesh Resamia aro Vinit Singh ni rengaba is gangster git ko gamatangia

0: 나스망 프릉남 투라 프로그램코 그나스와하 너 나스망 센 존 하이 세컨더리 스쿨 지바그리오 보라이급바 제주릉 에이상만이 보이도무가니코 그나소겐
1: Angni bimko chejong e sangma munga. Angni ta senjon higher secondary school chibrogi poringa. Angni da o poido mungna ameng para. Reven Gilbert ke marakni segman rasungni kumbriuna unga. Chubate chubate chubate. Tungbo metra bante. Chubate chubate chubate. Muksungbo na ade chubia rasungni kumbriuna de. Sukman jawani muksunga gride. Rakpate rakpate rakpate. Kaangbo na a krenge. Rakpate rakpate rakpate. Salak wachi chakke bukmane. Rakpia rasungni kamrangde, manjawa arat kiparangde, makrake makrake makrake, nisubo na aname, makrake makrake makrake, dakpu mukasale, anang bata gisikni belrang, niksuk jawa gisik cubandarang, singbate singbate singbate, tengatpu nang cakiko, singbate singbate singbate, chanchibo gisiko, mungnama rasungni bimung, chasungna, kipgen nang nama gunni biba asungo chipgen.
0: 나스망 센 존 하이 세컨더리 스쿨 지바그리오 보라이급바 제주릉 에 상만이 보이도무가니코 그나스와하 더 나스망나 찰랑고이라 마락니 세송구탈니 아치키트랑코 가마탕잉아 기트롱아라옹아 릭나 하야 송코 기스크루아 송탕코 아로 송오로나 안싱아

Not more bang랑 징원이 같다고 아측자돈이 기색라나 카메카라니고 아송티페 자돈이 리바나 징오디 비압닝가 반다오니 속바나 아측대 지가 냉치 반다오니 카메카라니고

안증니 아독 지가랑 아브리 아콩닥게 부릉볼그름 당색글글 지릉 비색근앙 바니 토옥바 홍아침 엔디바 다오로로 안칭 삼탕탕 지고니아던 보롱롱닥게 센크스카 이해랑하라 가산 기자 볼랑코 데나니 아로 아바 오에 소프라게 자니아 셀롱아 볼랑 부릉랑 동자니금은 지릉 지비스크랑한 특창하하 엔닥게 릉아니 치랑한 동앙자잉하 이랑코 나마오나라 바타이나 안칭등탕 닥게 감미에기 에차 아니코 닥나만나 빌시빌시나 만디바젤로로와 엔디바 감미에기 에차 아니 아팔랑데 방에바리 답자 아브리코 오에차 아니코 돈통우디 바띠 감마기 아니코 닥나 아아랑 주옹자와 은이그만 아바오 게에 감미 차 아니코 돈통기자 엔디바 등탕 비와로 우와 앞산 비아포 닥나만스카 치코 탕에 라키그바데 볼우 아랑사 옹아 우니그만 아브리오 동그파 지릉랑코 탕에 라키나 아브리니 쿠초토 동그파 볼랑코 방나바데 나낭자 아브리 쿠초토 볼우 아랑코 브란니 돈나낭아 아로 우니 카마그파사 부룽랑코 롱탈라테 기아가마니코 닥나낭아 카마오 아간 나팅가파 포인트랑오 방착기 이야가메기 에차 아니코 남바따가당오 닥나만겐 스캉파 포인트라 마이카이 타리네나가 아아코 스캉파 바시온 아슬랑다카파 아그레 아롱롱다카파 아아 옹나낭자와 아아니 슬롭 바 아솔솔다카니 10% 나 코미아코 바 우노치티 바따코 바세나낭겐 이야니 자마노 부룽코 남메롱 탈라치나나가 롱탈라타니 자마노 우코 가당가당다키 바 테레스 타리나나가 테레스게 프라콘 레벨 카나나가 아로 알리 타리나나가 제다코디 테레스게 프라콘 알리치 치코 참페에 라키나만겐 아로 우와 테레스코 레벨 카오디 바노바 바노바다키 스카차와 엔디바 압산 금묵 비아폰 치만겐 알리게 사우니 게 사우나 첼그르카니 사 아타 미터 옹나나가 알리코 망라카트나그타 우노 삼시코 게나나가 그니바 포인테라 이야코 다카니오 마이메이 남그니코만나 스캉파 이야코 다카니오 코로스 코미바타 소프라키 아바 차오데 벨시사산 기아 가마랑슬라 엔디바 Gnigpa Bilsio A Breng Chahan Mamungan Siljaha Indiba Ya Teres Kude Bilsi Bilsina Chakhal Rurwangna Matna Ya Tereso Anching Aba O JJ Biterangko Gia Ua Apsan Kon Unoba Gena Matna Tereso Chirang Suwani Jamano A Salong Ska Aru Ya A Salangko Tereso Niko Mekha Chirang Altuae Man Rongrongi Katna manja endaki asal ungata getam pa pointara nami rakieni tarigmun teres nosto ong haude uko pangi nosto ong kujaon niroke tari dapnananga alini chuani ko rakhinenanga maina teresu chiko champena ali chin rakia chijok prake ali ko biatsena gata alini rakamo chijok nagta nala tarina nanga Pun kami angan daki angan naska anting sakprakan anting ni nok dang tangko songko ciga ko namroruatna arusilroruatna rakhine nanggabonga unigmen ia nambata gi agamani bewalo jarke dakentmode pangbata biterangko anting mangen aru iachi nok dangko nambata tanina takcaganyonggen ia sanong aija samtang tango donggapa abri Chirangranko ni tuatani naba mangen. Kenatum swing pa sakantikon matela.

주간 이안 아직 바그참랑니 만데시에 보나 오 마니 바랑오니 멍상와 아직랑디 만데시만 오바 베인비가 박사 자마장기대 미망아 송치네리 양조자 네비비라 망원하고 다가다니 멍송하니라 시급바 만데니 자마장기나 두공이 마릉이 가사이 미망 아송 무레 무대치나 와다다니 가몽와 망원하고 조언이 크리등 당등당 미문코도나 아똥마롱 졸 바심상치 졸로디 와코 주간 문화 바그참랑니 베베라 아니오 시앙그바 만데라 망원하고 다카짜 오디 다크바 루그바니 아송치가 지나바 시납수자 납수자 강한니수자 니아가나니루마 당무등 락무등 수마여 제만데바 마당 박드랑 자치랑 박사 멜리기자 장기당오디 가사인 이록 상대하니 고다 가짜오디 은하대 미망아 송치바 만데라 소자 신압 소자 만데니 자마 장기대 미망아 송치나바 속광자 통사온 라마 브랑아 브랑급바 자마 장기랑 마드랑 박드랑오 아치 동납자나 아착민고 왁 맞추랑니 미망오나 리바이 만데나 땅득기 오나나가니 베베라니 그냥 은이금은사 녹탕오 마드랑오 시아니자마노 아치 동납 탈프치나 아치크랑 강아롱보 만네자보 망원하니 메와로 장기고 와라트롱아 망원하니 소마요 그뿐 미망랑바 속바독 탈프라니 아가나니 그냥 와망사 아송고 와리종치가 다클봉 다크바루그바니 아송 롱살정우나 르망아 살랑하니 외망니아가라니기낭 망우나 아우나 녹차크바니 녹고 안티사망나스 강한 송니 만데랑 안볼 이살 지코나 가비 아로 주릉랑고 다리에 둔수와 녹니 삼빙랑고 자랭랑고 르끼두나 녹삼치팍 자랭오 메아사랑 미자그랑고 송나 다리에 아르녹 메직지팍 잘링오 미치크랑 미랑코 송나 다리야 망오나 살나 스캉 녹아차크바 녹보니 녹슈랑 지니코 주드카랑코 글라메도니 주랑코 송

0: 좋아 송이 녹니 만디랑니 감가수에 언그르마니군 마따까무아 망고나 마리니 살고 몽송머리 살고 담덕이 좋아다 안디바 마리니 안티세나스 강호닌 동칼차 칼로디 자르가니랑고 사치요 좋아 스칸고바 살로 마리니 비왈군 아똥쿠치디 조둥가 바투나파니 앞담무아 그니기바 살고 부퉁미산 바 미팅이 살르니 안스카 그 탐구파 살로 마네니코 아테니아 바 마초타니 살무나 조둥아 바 두나바니 아타모 야랑호다카 녹니 플락 트라앙디랑 아로 송급은 녹급은우니 동급바 만디랑 마하리랑 속크름도카 하온 녹니 트라앙디랑 속바도카니자 마누 지급은이 녹고 감고 아빠징나 잔 지금미 추직기 삼수리오 루갈징이 이름도가 주간호 바리다 보스랑코라 스루에 자칼링아 와랑코 녹장치우나라이 바라바이 바라 그르나도마마둥자 다마랑 비야마 비자 그르나마 그른자 와랑코 잔디징아 야랑 플라코다카니 타판 다마랑 아들랑나 살그라무띠오 와랑코 노스토 카자치나 도브치치 크르타무아 망원하니 쇼마요 다마랑 아들감자우디 주간한 생자냐가나 안나게 카말 잘링오 플라크 도카다마니랑코 돈니 다마 아들 크랑 워랑나 안나게 크르타
1: 오이 살가라 나오 마가나도 동아리도 아 라가탄차라 도완차 아 이 감실이니 지롱 감바리니 부첼라오 아 다짐먹지 자카리치 아, 이 칼락 나발 전능 나발, 아, 이 공룡 나 구팽생한, 아, 능가마리 보네, 녹살라리 보네.
0: 왜니자 마노자, 시양급반이 아비탕, 바노급반은 그랭드코 삼수리언이고 라운카티 녹장치오, 자아니 토, 아로도 버치랑지 농이 아우아다니고 닦아, 야고 닦아니 타반 가베링한 박사, 시양급반은 멍이 솔급바 그랭드코. 바라 졸라랑코 가나 졸라 안다켄 그랭드코 시앙급바니 노급바 낭급바랑 장급바 이 녹장치오 트록드라니코 다까 앞선 소마연 시급바나 추류갈리 미망나 문기라급바 맞추급바 미튼치튼하니코 딱졸라 마니아 문안티나 도까다 마니랑코 등탕이 다크롱아 우와 소마연 시앙급바 만디랑니 장기랑코 미망아 송치니 리바치노 까마타 아루와 소마이트 베탄 아솔망우나 바주간 아바치나 동나바니 아타몬 왈싱네 스칸간 미망나 송급바 미비작 문나하온 우아망 델랑니 삼바오 왈탐수이 우논 미망나 멍이 송급바 주거릉도가 똑똑하다 마니랑코 돈통기자 똑똑하다 마 대랑삼바오 트로키 릉아차 아니랑콘 대랑메라암가 우리 탑반 왁바 맞추고 그럼 그 등이 아들 왔다니코 다까

0: 왔다니 소마요. 놓고 다랑 그거 두시는 자. 시양 그거 만드랑니 미무랑 그 멍이 사깐티안 미튼 지드나니 그라 갔다. 갑하고 안 지독하니 먹송하니라. 능젓난 기스크라하니 감옥하니 외망니 비비라니 그냥. 망원아 살고 잤니 그니기바 살로 멋등니 살로 프랭왈니 살나바나 시 멋등오 살아람치 먹항이 살그라멋띠요 그랭드코미 속기 가말멍하니 고닥기 그렇다. 그렇다니자 마눈 가말 자 랭온 그랭드코라 이 나칠부아 야콘 그랭득 부아님과 그랭득 코 나칠 부아니 쇼마야 운디님과
1: 살가라 주시니 난 이안 난 갈라까봐 걷는가봐 낭미 적원에 갈까봐 낭상한 아 녹가봐 이슬 바 낭나라 앙오치 낭상한 와양하독 그 아 서운하봐 사나봐 그녀걸나 삼매직나 자풍품에 군목군남바이 낭나야 낭나 아 솔사구르꼬에무 아 르빠라풍에무 낭나야 아 제바시도 뭐 아 이 버디에 묵나 같이 말하무
2: 흥나
1: 하?
2: 흥정
1: 흥정 어? 흥정이 미망 아 자성 야 낭미 아 늑나 낭미 그런 나자 정나 낭미 즉만이나 각한데나 낭나이안 레파라 봉어샤 조사 그루어샤 낭나이안 발정나 미숙과 아 시시미나 분육과 요 하늘에 바깥 성바 성나바 사나바 아 간품 군남 작품 군남 연앙한 자목 연앙한 문목 살가라나 시시미나 늑만이나 갈칸바 이안 아 낭미 이안 낭가바 이안 낭마테도 레파라 부호콰이 설사구르고콰이 아 그쪽 나생 숙녀까 아 나생 낭마 루치녀까 나다이 작칸나 아 작산 아 작숙나니 이안 낭마코아보녹
0: 그랭디코 나칠 부안의 먹숭아니라 미망 안탕코를 깔았다니고 그나저나 안디버 젠사로 나칠부와 은우사 안탕코 와라땡아 하니 미망 그나하니 외망원이 비비라니 그냥 나칠부아니자 마노 그랭드코 도아르도 버치치 농이야 왔다니고와 딱타야 예코 닥마등오 시급바 만데나 제이카이코 없나스캉 망기지코 다리였다 웬어겐 다리야 아루 그라파 망타다니코와 닥카 우안 시급바 만데코 기스크라티 누나 다리 들어갔다니 아루 우코기스크라에 그라파니코 닦아니와

그랭드코 다리앗마나 하온 우코 삼수리닝 우스게도 납플라 아리데소 마니자마노 그랭드코 플타이 시앙급바 노아 비낭급바랑 장글로 데브라치바이 루드라니코다카

0: 그랭디코 내게 고파 그랭오 미망나 멍이 미비작 송아 아로 사람차 맞춰다오니 바이 그랭디코 사라오나라 바이 도부치 아로 토랑코 농아데 아우아데 묵수와띠 졸라 바라간 차다니코 딱타야 당카바시 아로 급은 보스랑코 그랭디코 오치 봤다
1: Ich habe mich nicht mehr so gut gemacht. Ich habe mich nicht mehr so gut gemacht. Ich habe mich nicht mehr so gut gemacht.